0: 내단 컷이 넣어줘봐.
1: 화이트 컷은 먹거든.
2: 템템, 야르드맷.
3: 하라켓 메밀밀 여름 사태 올다임.
2: 에이와, 그렇지만 템템의 갈디 세이시미지야.
4: 헤벳.